0: 물어 마셔.
1: 오죽오죽 나다 골럼 버랭아 바르 이리껏 와공이 스리니 땅행 이실로 부물 망나시도 말아랑 아지 바느랑안 어거러가 부유시로 실로 부물 아루와라 컨트리 바라마는 말아랑 아지 바느랑